0: 김동지가 청소하라요.
1: 예.
0: 야 임마 담배 끄라요. 여긴 화재 위험구역이야.
1: 예 죄송합니다. 정신 차리라요. 기습당하는 건 질색이야. 경계 중입니다.
0: 이거 전기가 왜 이러지? 저도 잘 모르겠...
1: 뭐였지? 뭔 소리지? 뭔 소리야?
0: 아? 나 저 소리 들었어? 나 저 소리 들었어? 야, 저 소리 들었어? 내 눈 죽여버릴 거야! 너 싸움이다! 공격 당하는 중! 공격 당하는 중! 지원해 줘! 지원해! 도와줘! 도와줘!
2: 내래